마시오.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잡아다 목소리에 건쳤더니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구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.